네, 오늘의 전국의 날씨 이렇다고 합니다. 현재 날씨는 흐리며 기온은 22도입니다. 남서풍 불고 있고 습도는 43%, UV지수는 3입니다. 오늘 날씨에 따르면 날씨는 흐리다가 나중에 맑아질 예정이고 최고기온은 28도에서 최저기온은 14도, 습도는 86도, UV지수는 7, 그리고 남서풍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파스칼? 4mph로 불릴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의 전국의 날씨 기온 정보는 서울은 구름이 많고요. 29도까지 올라가고 춘천은 29도, 강릉 28도, 대전은 30도, 광주는 29도, 대구는 29도, 부산은 25도, 제주는 24도. 초여름 날씨가 되겠고요. 제주도 및 남해안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해당 지역에 있다면 우산 챙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날씨가 이렇답니다.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알려주네요.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니까 우리 한노로스 가족분들 지치지 않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자, 김혜림의 디디디, 이선희의 나의 거리, 우리 햄바이오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공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6월의 시작입니다. 이번 달도 행복한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이 한 주는 지난 주보다 더더욱 행복하고 이 한 달은 지난달보다 많이 웃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오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함께합니다.

0: 네, 아주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도 그렇고요. 김혜림의 디디디는 더더욱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그런 노래들을 아닐까요? 덕분에 추억여행한 것 같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노래 세 곡을 준비를 했어요. 동네 밴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이핑크의 고마워, 거북이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곡 준비해드립니다.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제게 선물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이 노래는 동네 밴드라서 진짜 동네 밴드가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아, 안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이 음질이 너무 안 좋네요.

네, 제 시간에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김태우의 하고 싶은 말, 플라워의 플리즈, 박상민의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우리 와우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달빛,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힘든 월요일이지만 날씨 덕에 그나마 낫네요. 한 주도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월요일 날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죠. 오죽했으면 월요병이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인데, 저 직장 다닐 때 정말 월요일이 싫었어요. 근데 뭐 또 놀고 월요일 날 놀고 또 화요일 날은 또 화요일이 싫고 그랬던 것 같아요. 노는 날은 좋은데 출근하는 날은 싫어요. 누가 놀고 있으면 월급만 따박따박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쵸? 우리 와우님 많이 휴일날 아이들 돌보고 하느라고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날씨가 참 좋죠. 좋은 날씨지만 그리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덥습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인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 한 주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웃고 즐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나는 노래들로 함께 꾸며봅니다. 트와이스가 부릅니다. TT 그리고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 헬러비너스의 오늘 뭐해 함께합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단미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걱정보다 웃음이 많은 달, 그리고 반가운 일들이 찾아오길 바라는 달, 건강하고 기분 좋은 6월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차차차 인사를 안 했습니다. 뭐냐고요?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요. 선물 주시고요. 그리고 제게 추천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 꾹꼭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거울을 스치던 그 잠깐의 서늘하고 정갈한 공기를 기억하시나요? 해가 금세 떠오르면 사라져버려 아쉽지만 그래서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여름 새벽의 선물이죠.

바쁜 걸음을 옮기느라 벌써 숨이 차오르는 이 아침, 제가 그 새벽의 시원한 공기를 머금은 음악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지치고 끈적이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시원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우로스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여러분, 네,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좀 전까지는 우리 달빛사랑님과 2시간 함께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저 단미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첫 사연과 신청곡은 우리 햄버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단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누나죠. 요즘엔 이제 어지간해서는 누나니까. 아니, 누나, 이모, 뭐 아줌마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누나도 조금 좀 그래. 네, 그냥 이모, 아줌마, 누님?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하셨네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방송을 못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저 되게 바빴어요. 맨날 출근했습니다. 계속 출근하고 일하다가 퇴근하면 자요. 막 9시에도 자고 어떤 날은 8시 반에도 자요. 잡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또 퇴근을 합니다. 또 자요. 그런 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저 어제도 출근했거든요.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또 출근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굉장히 좀 소중한 것 같아요. 저한테 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 햄버우님께서 와주셨군요. 청해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듣고 올게요.

H사마님의 신청곡도 제가 함께 전해드렸어요. 요즘 이 곡을 좀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IOI의 갑자기. 저는 처음 듣고서 그 새로 어떤 그 트로트 걸그룹? 네, 이런 게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끝까지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은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좋으네요. 뭐 인기 있는 곡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래 듣게 되는 곡들, 그리고 뭐 인기 있는 드라마, 그리고 예뻤던 뭐 여러 가지들. 네, 그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도 좋단 얘기입니다. 단미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감사히 네, 전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감사하게 저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초콜릿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하시면서 노래 청해 주셨어요. 준비했습니다.

신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태연의 저녁에 이어 김재민의 단서 들으셨어요. 제가 요즘에 얼마나 피곤한지 자꾸 목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 좀 걸걸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는 중인데 이틀 전인가? 저 비타민을 꼭 챙겨 먹거든요. 언젠가부터 비타민을 꼭꼭 챙겨 먹고 있는데 비타민C를 한 번 먹을 때 3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에서도 먹고 집에도 있어요. 직장에서 먹는 건 알약이란 말이죠. 제가 큰 알약을 삼키지를 못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나눠서 먹는데 그날 일하다가 이제 후배가 뭘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려고 한꺼번에 그거를 홀라당 삼켜가지고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 막 토하다가 아무래도 상처가 생겼는지 식도 쪽에 식도에 생겼겠죠. 네, 피도 좀 섞여서 나오고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는 했어요. 그 순간. 그래서 며칠 또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목에 자꾸 이물감도 느껴지고 아무래도 상처가 생겼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관련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몸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레 이제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점점 이 친구들에게 그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처음에는 아 얘네 뭐야 거짓말도 잘해 뭐 틀린 것 같아 하고 여러 번 다시 체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의존도가 높아져가지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예, 결론이 뭐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피곤하다. 네, 뭐 이 얘긴데 여러분도 오늘 월요일이니까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여러분.

들으셨던 곡은 포포의 영원, 최유리의 외로움이라는 건 두 곡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포포의 영원이란 곡을 좀 자주 듣고 있어요. 이 곡 듣고 있으면 약간 그 옛날 감성이지 않나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제가 한창 활동하던 그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요즘 퍽 자주 듣고 있답니다.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었거든요. 들으셨나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예요? 행복해져라님께서 담미님 굿모닝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방송 잘 듣습니다 하셨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방송을 한 2주? 맞나요? 그 정도 안 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일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또 기력 없이 잘 보냈습니다. 6월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화이팅이요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문득 지금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제가 행복해져라님 사연을 읽으면서 화이팅이요 뭐 이런 거 읽고 표현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연을 저도 좀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약간 부끄럽고 낯간지럽고 그래가지고 잘 표현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으로 전달을 하는 거니까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순간 드는 생각인데 어제 주말이어서 일하면서 그 후배랑 되게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행 다녀온 이야기하며 뭐 그 친구랑 좀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가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뭐죠? 아이라고 해야 되나? 낯간지러운 표현 이런 거 잘 서로 못하는 좀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도 저도.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이렇게 사연을 읽고 하는 걸 저희 후배들은 생각도 못하겠지? 정말 내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문득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행복해져 레님의 신청곡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하현상의 항해, 공기남의 소다, 신지훈의 자유비행 세 곡이었어요. 여러분 그 웹소설 보시나요? 제가 주말에 일을 하는데 그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 두 명이 그 저한테 화산귀환이라는 웹소설? 네.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래요. 어떤 후배는 벌써 한 세네 번째 읽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후배는 뭐 거기 등장인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등장인물들의 뭐 피규어 같은 것도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설도 책으로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근데 굉장히 길게 나왔나 봐요. 뭐, 이게 최 에피소드는 717화다. 뭐 이런 얘기를 둘이서 이제 나누는 중에 제가 있었던 건데, 읽어봐야 되나? 네, 하는 생각이 잠깐 들다가 또 너무 빠지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다가. 무언가에 좀 흠뻑 빠져가지고 완전히 빠져서 예, 뭔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아이 대학 때문에 전공 문제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크게 하고 싶었던 게 없었어요. 저는 뭐큰 욕심 없이 그냥 네. 서글님도 보셨어요? 아, 되게 의외다. 네, 보셨구나. 그 재밌어요? 엄청 엄청 재밌대요. 너무 막 저한테 읽기 시작하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뭔가에 막 빠지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순간 생각 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가수님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많은 위로를 받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 특히나 막 출근하기 싫은 날? 출근할 때, 아, 오늘 진짜 죽었다 싶은 날 있죠. 그런 날 차에서 꼭 가수님 노래를 들어요. 그러면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막 희망도 생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에 빠졌던 게, 아, 있긴 있구나. 빠져 있구나, 지금도. 방송도 좀 그렇네요. 근데 제가 이제 하려던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뭐 크게 바란 게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아빠 투병 기간 동안 제가 맨날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뭐 크게 바란 게 없지 않습니까? 소원이라고 해도 인류 평화와, 저 진짜 그런 거 빌었거든요. 세계 평화. 전쟁 없는 세상. 그 안에서 내, 뭐, 우리 가족들의 행복?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소원을 맨날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 편찮으실 때는 제가 맨날 인류 평화를 그런 거 빌었으니까, 이번에는 제 소원, 저의 소원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예, 자주 했었죠. 어떤가요? 굉장히 재밌나요? 혼빡 빠지는 그런 건가요? 방송에 사연 주시는 분들 보면, 지금 제가 꽁치님 사연 보다가 이제 이 생각이 났던 건데, 저희 방송에 이렇게 혼빵, 풍덩 빠져 계신 분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헤어나오기가 힘드시죠?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스타비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꽁치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머리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네요. 9월에요? 아니, 제가 지금 대화방 보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9월도 되게 덥지 않아요? 저는 원래 더운 거는 좀잘 참는 편이고 추운 걸못 견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더운 날들이 길어지잖아요. 지구가 많이 아파요. 하여간 이렇게 더운 날들이 길어지니까 내가 더운 것도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이걸 요즘 알았어요. 네, 거의 제가 태어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내가 더운 것도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네, 그랬네요. 저희 지금 대화방에 서글님 계십니다. 서글님께서 오랜만에 좀 대화창에서 길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이슬님, 우리 이슬이 있고요. 그리고 햄바오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도리도리 이쁜 도리 도리가 제가 그 이쁜 도리님을 보면서 진짜 유쾌한 친구다. 정말 그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요즘 또 새삼 더 느끼게 됐어요. 아저 친구가 참 파워인가? 이렇게 가만히 말안 하고 있으면 좀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저 친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분위기가 밝아지고 좀 대화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 좋은 사람 그런 사람 같다 생각했어요. 흑장미님, 우리 장미 언니 계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선인의 추억님, 선인의 추억님도 오셨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대화방에.

네, 우리 루미구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손담비의 투명인간이었어요. 저는, 이 투명인간 이 곡을 부를 때의 손담비님의 목소리를 참 좋아했었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언제나 캠핑은 재미있지만 다녀오면 너무 피곤해 하셨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아, 저도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캠핑이나 이런 건 네, 생각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뭐 가지 마세요 이렇다고 안갈 분은 아니니까. 아,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신청곡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치신님께서 지난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얘기를 다 하자면 아무래도 여기에 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 첫 여행은 남동생과 함께 다녀왔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알차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스펙타클한 여행이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3일차에 기적 같은 하루를 보냈던 응급실 행과 다양한 먹거리, 오사카성을 비롯 가이유칸 수족관 등 여러 곳을 다녀왔더랬죠. 응급실을 가게 된건 CT를 찍고 나서 결석이 보였는데 기적적으로 소변으로 5등분으로 쪼개어져서 나왔다는 거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연스레 나오게 되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이즈가 좀 됐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이게 쪼개어져서 나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쇄석술을 해야 되고 사이즈가 아주 아주 작아서 거의 뭐 예, 거의 다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다섯 등분으로 예, 쪼개어져서 나왔다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인데요. 덕분에 남은 일정도 취소도 안 하고 많이 먹고 보고 사진도 여러 컷 찍고요. 의미 있게 보내고 왔습니다. 담미님도 기회가 되시면 오사카로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려요. 2시간 방송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맛있는 점심 꼭 챙겨 드세요.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가을 겨울 시즌으로 벌써부터 아이고 아이고 멘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에 모직, 옥스포드, 니트 조직 등 다 따뜻함을 추구하는 원단을 다루기 시작하면 땀도 많이 나고 실내가 먼지가 발생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올여름도 만만치 않게 더울 거라는 기상예보를 보면서 이번도 만만치 않겠다 하는 걱정이 쏟아지네요. 방금 언니가 말씀하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가 잘할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자신이 없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네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괜히 막 마음이 좀 찡하고 아프네요. 언니, 오늘 날씨도 무척 더울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세요. 해마다 체감되는 상황이지만 체력적으로 자꾸 밀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간중간 강력한 멘트로 가야지! 가야지! 오브 능선으로 가야지! 한 번씩 날려주세요. 언니 부탁합니다. 좋네요. 5월이 지났어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6월 1일이네요. 오늘이 6월의 첫날인 것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우리 네, 이번 달에도 아니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 잘 지내다 보면 또 그게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 잘 보내고 나면 1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할 자신이 없잖아요. 네, 잘해봅시다 우리.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은 신화의 으쌰 으쌰입니다. 오늘도 힘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요일이었던가 목요일이었던가 그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들리더라고요. 바로 마음 자로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마운 자로가 아니고 마음 자로요. 실제 약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조금만 먹어도 괜찮다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입맛이 조금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요. 괜히 한 숟갈 덜 먹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도 슬그머니 시작해봤는데요.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공부든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단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점심 먹으면서 잘 듣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게시판 다녀가셨습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그리고 제시의 눈눈안나, 레드벨벳의 네 푸시코? 푸시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요, 오늘부터 백수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퇴근하면서 저희 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소희야, 엄마 이제 내일부터는 집에만 있어.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하는 말. 엄마 그러면 내일 들어와? 라고 하는 거 있죠? 저의 속상함은 전혀 1도 모르는 우리 소희랑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네, 아무튼요. 그냥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 또

0: like that.
1: Hembao님의 신청곡들에 이어서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케플러의 Up, 체리블렛의 내가 참 좋아, 그리고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함께 해봤어요. 네, 그래서 6월 1일부터 무언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네, 바로 휴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네, 침대와 한몸이 되어서 누워있다가 방송하러 왔습니다.

주말까지 치열하게 근무를 하고 오늘에서야 무한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집안 꼴이 엉망이에요. 박스가 막 엄청 쌓여 있는데 저희 아이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학교 가다가 네 부딪혔어요. 그래 부딪혀가지고 울상이 돼가지고 나갔거든요. 아 조금만 쉬다가 집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역시 월요일은 월요일입니다. 뻐근한 몸, 쉴 새 없이 나오는 하품, 그리고 쌓여버린 일. 그래도 버텨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하시면서 피자마님. 네, 월요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그리고 원더걸스의 I Feel You, 걸스데이 나를 잊지 마요 준비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은 꽁치님이 아닐까요? 오늘도 여유가 없네요 하시면서요. 사연 신청곡란을 채운 뒤 점심 식사 먹을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컵라면이 하나 있긴 한데요. 이걸 좀 아껴야 심야 시간에 먹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상추쌈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즐겁게 방송하시고 재미나고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저는 오늘 첫 끼를 좀 늦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마음 자로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배가 부르지 않나. 지금 뭔가 좀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먹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요. 소연, 안영민, 널 위해 부르는 노래 바닐라 어쿠스틱, 너와 나의 시간은 김현지의 구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아침부터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 통장에 돈이 없어서 카드값이 못 빠져나간다고. 저희 신랑님으로부터 원래 그 금액이 입금이 될 때는요, 보통 한 6시 넘어서 입금될 때도 있어가지고 그 하루 동안 통장에서 막 1원도 빼놓지 않고 막다 가져가 버리는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좀 벌어지긴 합니다. 아, 좀 미리 주면 안 되나? 꼭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통장이 아마 영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시는 거죠? 점심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습니다. 수사비님은 만난 걸로 잘 챙겨 드세요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셨습니다. 아, 무엇을 먹으면 또 맛있을까요? 조금 더 참았다 먹으면 더 맛있겠죠? 0K 다시 돌아온 계절. 한승우의 블루밍, 영채 추억 산책. 행복해져라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왜 어째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직업이 될 수가 없는 걸까요? 늘 이런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나는 이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참 처참한 현실이지만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을 직업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피치 강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요, 어쩌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라디오 방송 쪽, 인터넷 방송 쪽도 어쨌든 제가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 생명력이라는 게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그 대안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피치 강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해왔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그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적은 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나이도 나이였고, 또 그리고 제가 그 저의 그 뭔가 좀 계획에서의 하나의 그 종착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시간 단 1분도 참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나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정도는 좀 휴식을 취해야 될 텐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뭔가 좀 저의 하소연을 할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지 않나 마음의 위안을 얻어봅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바다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이 세상에 완벽한 휴식이 존재할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며 몸과 마음이 100% 충전되는 완벽한 휴식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보면 휴식을 취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쉬면서도 밀린 집안일이 떠오르고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또 내일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푹 자고 일어난 날에도 조금만 더잘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어쩌면 완벽한 휴식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대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휴식이 아닐까요?

벌써 달콤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이어드리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기 바라면서 전 여기서 물러납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아니 글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자판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럴 두가. 온 집안을 마구마구 뒤졌습니다. 자판이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하나가 더 좋은데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자판은 게임기 자판입니다. 타자 치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 들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자판에서 불이 나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예, 게임기 자판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에 게임기 자판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들과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재미있게 신나게 유쾌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일호수 방송 팀장님이신 흑장미님께서 공지 올리셨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6월 16일 개국 방송 예정입니다. 애청자분들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호수에 하고픈 이야기를 녹음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너무 길면 안 돼요. 간단한 녹음본과 신청곡을 적으셔서 흑장미님에게 쪽지로 주시면 됩니다. 정성 가득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송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가능한 많이 송출해드리겠지만 그 중에 세 분을 선정해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6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한일호수 방송국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한일호수 방송국에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와, 한일호수 방송국에서 30대를 보냈고 40대를 보냈고 네, 여튼 그 10년이라는 이렇게 기간들이 쭈루룩 이어지고 있는데 6월 16일이 개국 날짜고요. 여러분들께서 한일호수 방송국 때문에 제가 아이도 낳고 잘 버티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한일호수 방송국을 저희 아이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저는 바다비님이 너무 좋아요. 방송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눌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빼먹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6월 16일 여러분의 달력에, 그리고 여러분의 메모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알람에 꼭꼭꼭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4시까지 이야기 나눌 거고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우리 함께해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아주 시원한 선곡 덕분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저의 최다비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전 집사람과 난임병원 다녀왔습니다. 염색체 문제는 아니라고 하여 체취한 배아로 두 달 후에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시간 사랑스럽게 잘 될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일들이 하나둘 풀린다 라고 하죠. 그래서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주문을 외우면 정말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 말투가 좀 약간 느리죠? 지금 이 정도 속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좀 듣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말도 빠르고 걸음도 빠르고 예, 성격도 급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몸이 피곤하면 모든 게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템포는 약간 좀 피곤한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좋지 아니한가 예, 그런 생각 가지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필사마님 반갑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고마워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저 내일도 또 올 거예요. 오늘 신청하신 노래 다 미리미리 전달해 드렸고요. 내일 또 우리 만나서 또 신나게 기분 좋게 함께 하기로 해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어제 대전에 잠깐 나갔는데 와 머리가 다 타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근무하러 들어갔는데 아니 날씨 뭐야 왜 이렇게 추워? 예, 저녁 날씨는 굉장히 많이 서늘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5시가 조금 넘어서 해가 떴는데 와 아침 바람이 왜 그렇게나 선선한지. 근데 지금 날씨는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날씨는 어떤가요? 탄다 타들어간다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 이제 정말 더울 일만 남았는데 큰일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선선함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그리워질 것 같고요. 아시죠? 요즘에 그 남성들도 아이템으로 그 양산 들고 다닌대요. 머리 벗겨지지 않게 얼굴 너무 타지 않게 아이템 하나씩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차에 양산도 있고 모자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긴 하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 여름 정말 싫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등어리에서 뚝뚝뚝뚝 떨어져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왜 이리 좋노? 예,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아 그래도 좋아 땀 흘리면서도 좋아 예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라 너무 바쁘신 거죠? 그런 거죠?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눈이 자꾸 감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혼자서 잘 떠들어 볼게요. 믿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졸고 있나 봐요. 노래가 어디 나갔는지 순간적으로 지금 나 어떤 노래 듣고 있지? 저 분명히 헤드셋 쓰고 있거든요. 저 분명히 노래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 지금 어떤 노래 듣고 있었지? 송출내역 보러 가겠습니다.

행복해 설아님의 신청곡이었죠. KCM의 드림을 듣다가 제가 마우스 실수로 도경수의 놀이터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드시고 오시는 거죠? 날이 많이 덥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나이트 근무하고 나면 회사에서 아침밥을 줍니다. 오늘 아침밥은 미역국 있었고요. 미역국에 밥 말아서 먹고 와서 방송 전에 잠을 좀 자야지. 좀 자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침에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거든요. 아 그리고 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잠이 진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좀 못 자고 왔더니 마우스도 제 맘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원래 말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빠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말도 느리게 나오고 그래서 진짜 섹시한 바다비의 가요 FM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면 섹시해지는 여자, 피곤하면 목소리가 느려지는 여자, 그래서 더 괜찮아지는 여자, 여러분은 바다비의 가요 FM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KCM이 가족분들과 함께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담화의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쉬는 시간입니다. 제가 있는 방은 커튼을 치고 있어서 웬만하면 좀 서늘한 편이긴 한데 오늘은 살짝 덥기도 하네요.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집이 맞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바람이 굉장히 좀 시원하게 불어요. 근데 오늘 바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풍기의 바람이 시원하다. 아직 한여름은 아닌가 보다. 그런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일만 하면 이렇게 더운데 뭐 너무 일만 하면 날씨도 미쳤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좀 아는 척해주면 안 돼요? 서구라 그렇게 바쁜 거야? 나 방금 왔는데 막 이렇게 놀아줘 하기에도 참 민망하게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막 놀아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일하지마 라고 하면 눈나가 먹여 살려줄 걸까요? 이렇게 또 하면 또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여튼 한 번 더 불러볼까? 여보세요 뭐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잠이 깨는 것 같기도 해요. 커피를 진짜 마신 게 아니라 들이부었거든요. 막 둘이 들어부었더니 조금 기운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콩국수 먹을까? 저녁에 비빔냉면 먹을까? 물냉면 먹을까? 아 오늘 김치볶음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 김치볶음밥에 제가 여름마다 해먹는 게 있거든요. 여름마다 마트에 가시면 그 냉면 육수, 동치미 육수 팔잖아요. 냉면 육수나 아니면 동치미 육수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먹어본 결과 동치미 육수가 조금 더 낫거든요. 동치미 육수에다가 오이를 채 썰어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쫑쫑쫑 썰어요. 그냥 크게 썰면 안 돼요. 꼭 쫑쫑쫑 썰어야 돼요. 그리고 섞는 거죠. 냉면 육수 속에다가 오이 쫑쫑쫑 썬 거, 아니 오이 채 썰은 거, 그리고 청양고추 쫑쫑쫑 썬 거 그렇게 넣고 위에다가 깨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먹어봐요. 아 냉장고에 좀 넣었다 드시면 더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얼음을 좀 동동 띄우는 거죠. 그러면 정말 끝내줘요. 한여름 더울 때 그렇게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시원해서 웬만한 냉채보다 냉채 만들 때 식초나 이런 거 양념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저처럼 똥손인 사람들에게 아주 적당한 여름의 별미니까요. 오늘 정말 드실 거 없으시다면 마트에 들리셔서 냉면 육수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오이 그거면 됩니다. 집에 있는 끼소금 통통통통 뿌려 넣으세요.

제가 아까 닝님 부르니까 저 듣고 있다고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서 인사해준 썩을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썩을 본인이 가끔 그래요. 닉님은 서글이거든요. 근데 가끔 썩을 그래요. 그렇다고요. 예, 앞방송 하신 스타비님, 열심히 에어컨 고치고 계신 흑장미님, 예, 4시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저랑 좀 약간 비슷한 저보다 말이 조금 더 빠른 리쁜돌님 잘하고 계시고요. 햄바오님 4시에 외근 나가신대요.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꽁치님 다마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김혜순둥이님 안 들어요. 내가 저번에 찾았거든요. 근데 안 듣더라고요. 맞아 맞아, 들으면서 일한다는 거 100% 사기예요. 제가 몇 번 불렀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뻥쟁이에요. 그렇다고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서 배달하면 아스팔트 진짜 뜨거운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햄바오님, 꽁치님, 강아라님, 접는문 원사장님 오늘 바쁜 척 하시네요. 월요일이라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하늘더미님, 방탄이요, 아미요, 영원하라, 필사마님 계시고요. 러고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논산 날씨 겁나게 덥죠. 예, 많이 덥네요. 아, 제 나이가 36.54살이라고 말해주는 우기님 고맙습니다. 신시아님, 까꿍님 입장하고 계시고요. 신시아님, 초콜렛님, 허니님, 인간승리님 입장하십니다. 낭만가연님 추천 눌러주셨고요. 고마워요. 다다님 계십니다. 연희님, 승호승호님, 에스톤광님 계시고요. 나무아비타블 부처님 계십니다. 반갑고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티내지셔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와우님 정말 오늘도 바쁘신 것 같고요. 필라르님, 박창우님, 들꽃처럼님, 양산의 미녀, 해피님, 앵무새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유부인님, 고기타님 추천 감사하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티내요. 빨리 티내달라니까요. 행복해져라님, 언제나 늘 always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차차차차차차 바나나 차차. 뚱이님 레벨과 왜 5죠? 엄청나게 내려가 주셨네요. 왜 내려가신 거예요? 늑대와 추물님, 선이, 늑대와 추물님, 선인의 추억님, 김원우님, 그리고 야간비영님, 그리고 앙쓰리님, 예,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강나기님, 최혜진님, 하늘이 엄마님, 자유부인님, 바이크티님, 이관우님, 영혜님, 은우님, 욕심쟁이님, 구리구리 도굴님, 진뺀뺀님, 정따로님, 버드나무수님, 아멘. 불타는 감자 산속에 있대요. 안 터진대요. 진짜 안 터지는 거 맞나? 나만의 거리님, 달림 제이아님, 노브렌제님, 우주인 이형님 계시고요. 마카누님, 낭만가희님, 산타 할아버지셨어요? 선물 주세요. 네, 많은 분들 잘하고 계시고요. 169분 계십니다. 와카누님 추천 누르셨고요. 세이클럽에는 750YHY님 잘하고 계시네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저희 회사에 선풍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 선풍기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여튼 저희 회사는 아직 에어컨을 안 켜고 있거든요.

또 에어컨도 안 키고 선풍기를 한대. 뭐 어쨌든 체리님께서 저도 선물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체리요? 체리 선물 줘요? 아니면 체리 사탕? 체리 젤리? 뭘 드려야 되나? 뭘 드려야 될까요? 뭘 드려야 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방송 안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올려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로스 방송국, 저는 바다비예요. 다음 방송, 예, 퇴근을 부르시는 그녀와의 데이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악마님과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게시판 데이트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름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싫어요. 그래서 여름이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여름 동안 방송을 많이 하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겠죠? 네, 올 수 있으면 부지런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컴퓨터 방이 진짜 또 덥거든요? 아, 진짜 고민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쓰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빵빵 틀고 오죠 뭐. 예,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올 예정이거든요. 모두 행복해져라. 바다비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 빙수 먹을래요? 콩떡 빙수도 좋고 블루베리 빙수도 좋고 망고 빙수도 좋고 팥빙수가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자, 오늘 바람의 가요 FM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빙수처럼 시원하셨어요? 예,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들과 힘차게 달려봐야 하는데 오늘 제가 좀 초반에는 졸았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역시 바다비님은 방송해야 기운이 나는 사람이야. 예, 그런 느낌 받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릴 거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실 거지요? 내일도 함께 행복해지실 거지요? 믿어요. 자, 내일 아침에 우리 또 만나고요. 월요일 저녁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내일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주말까지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6월의 시작이에요. 6월 1일인데 월요일입니다. 꽉 찬 느낌. 한 주가 꽉 찬 느낌인데 6월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있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6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조바조바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큼 매일 순간순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무더위가 극성을 할 텐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곡으로 해서 한 곡을 저는 다른 곡을 원래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햄버우님께서 환불 원정대의 곡을 청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전해드렸는데 인생은 정말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근데 그 기간이 오래가진 않잖아요. 오늘 하루 정말로 기분이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즐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아침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저녁까지 퇴근 시간까지 그 기분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몇 명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음악으로서 잔잔한 음악이 나와도 댄스 음악이 나와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요 자꾸 쌓이면요 대머리 돼요. 스트레스는 훨훨 털어버리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햄바오님의 천국까지 듣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근 중이라고 하시는데 청해 주신 곡 들으시면서 남은 오후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 6월도 더워요. 냉방병 조심하세요. 사연 이따 가지고 나올게요.

네, 우리 햄버우님 천곡 듣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문 누나 천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 중에 외근 갈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도 잘 들을게요. 수고하세요. 네, 지금 한참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나요? 아스팔트 위가 뜨겁죠? 네,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 외근 근무 잘 마치고 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에요. 행운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곡을 듣고 우리 필사마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사연난이 한가하다 보니까 선곡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약간씩 딜레이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인 악마님의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네, 6월도 열심히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이라 그런 거죠. 6월 1일이라 그런 거죠. 다들 바쁘신 시간일 때, 시간대인 건 알지만, 이렇게 한가한가요? 네, 한가하게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곰곰이 멍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필사마님은, 뭘 하고 있을까요? 퇴근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면 퇴근길에 올랐나? 6월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해져란 인가의 6월 1일 데이트가 썩 마음이 무겁네요. 악마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신 거죠? 6월의 첫날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 70% 정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그닥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게 아니었나 봐요. 6월 말까지 근무지만 남은 연차를 사용해야 해서 실제로 출근하는 날은 이제 보름 정도네요. 10년 11개월 근무하고 아쉽기도 하고요. 또 걱정이 되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지금부터 있는 업무 마무리하고 있어요. 몇달 전부터 안 좋은 일이 겹치니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조금 힘드네요. 퇴사하고 당분간 쉴 예정인데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겠죠?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한 직장에서 정말 10년 넘게 근무하기가 참 힘들죠. 요즘 세대는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저희 때는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힘들어도 여기 아니면 안돼 하는 심정으로 죽으나 사나 열심히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막 7년, 8년, 10년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행복해져라님은 참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회사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올게 왔네요. 그래도 남은 시간 6월 말까지이지만 보름 정도 출근한다고 하시는데 그 보름 동안 출근하는 마음이 무거움보다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라서 본보기 되기는 힘들 거예요. 힘들지 않나 싶은데 회사도 아마 잘이 모든 직원을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그게 안 돼서 아마 이 어려운 결정을 한것 같은데 서로서로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 헤어짐이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슬렁어슬렁 하면 또안될것 같아요. 내가 몸담아서 근무했던 이 회사가 마지막까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프로와 아마추어란 말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정말로 아마추어가 돼도 귀여울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인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내가 할 도리로서는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행복해져라님 또한 마찬가지로 프로답게 회사에 정든 마음까지 프로답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퇴사하고 힘든 시간 잘 회복을 하고 쉬면서 새로운 일을 또 구하면 될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직장이 우리 행복해져라님 맞이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행운이 가득한 6월 보내시고요. 오늘도 이런 무거운 사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 또한 감사합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연이 조조한가요? 그래서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이 눈물이 나나요? 괜찮아요. 사연이 조조한 만큼 또 저의 선곡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선곡을 해봤어요. 우리 행복해자라님의 청곡을 올리면서 음악을 듣는데 우리 행복해자라님의 지금 마음의 심경, 마음의 변화 요런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들으시고 힘내시라고 세 곡을 듣고 우리 꽁치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노래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우, 좋으네요. 우리 저만 좋은가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영마님 안녕하세요. 이래저래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좋은 저녁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날 있잖아요. 매월 시작되는 1일이잖아요. 1일부터 돈 쓰기가 싫은 날. 괜히 오늘 마트 가면 돈을 많이 쓸것 같은 날. 1일인데. 그런 날 저희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괜히 시작되는 첫날부터 돈을 팍팍 쓰면 괜히 돈이 팍팍 나갈 것 같은, 그래서 마트 안 갔습니다. 핑계다운 핑계죠. 그래서 오늘은 대충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켜 먹어. 그래도 돈 나가는 거잖아, 그죠? 네, 우리 꽁치님께서 이래저래 해야 할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날이 많이 더워요. 더위 조심하시고 잠시 쉬면서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 6월도 우리 행복한 데이트 합시다.

네, 지금 또세 곡의 선곡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뭐 사연은 없어요. 천곡만 올려놓고 갔는데 그래도 인사는 나눠야죠.

그루미 선데이님의 첫 번째 천곡이에요. 세 곡인데 잘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그리고 두 번째 사연에서 또 만나요.

네, 사연난 향가다 보니까 바로 윗줄에 또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시간 되니까 올려주셨어요. 그 사이에 선곡을 세곡 듣고 가지고 나올게요. 네, 6월 1일 월요일 여러분들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즐거운 퇴근길 하늘호수와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마감 순위 올라오면 다음 방송 까까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까까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들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운전하면서 내두 번째 사연 언제 나오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귀쫑긋 세우고 있죠. 세 곡에 또 90년대 곡을 올려주셨네요. 신나게 듣고 이제 마지막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필사마님의 사연인데 신나는 댄스곡 좀 3곡 더 듣고 사연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0: Wait, hold up, stop.
1: 네, 우리 피스타마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고생이 이제 30분 남았네요. 사연나는 한가에도 선곡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노래 많이 들었네요. 저만 좋은 노래 들은 건가요?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었는데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뭐. 네, 우리 피스타마님이 청해주신 곡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마무리를 가지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까까님께서 전해주실 건데 사연 마감선 올라와 있죠? 예쁜 사연들, 충곡들 추천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새곡 듣고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네, 오늘도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과도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톡톡 튀는 밤 함께하시고요. 6월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화이팅! 저는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정체된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변화를 시도할 때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를 최대한으로 살아내느라 피곤하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하루하루 똑똑해지고 나아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운동량이 적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에너지가 많아서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거나 긴장하여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량을 더 늘리거나 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편안하면 그날 하루 잘 살았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일 저녁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립니다. 앞 시간 3시간 정도 고생하셨죠? 우리 악마님 아주 통통 튀는 목소리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깎아와 함께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조금 방송 준비를 제대로 못했네요. 자, 어찌됐든 2시간 알차게 한번 보내볼까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함께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모두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자,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게요.

일상에 우리 지금 만나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10cm 더의 아메리카노 세고 함께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라는 글을 읽어드렸어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금방 푹 드는 날이 있고요.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말똥말똥하니 잠을 잘 수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피곤하면 잠이 잘 오고요. 너무 많이 피곤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예전에는 약을 먹고 그 유도제를 먹고 잠을 자거나 하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몸에 해롭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가요? 그런 수면 유도제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힘들어서 몸을 상하는 것보다 그런 거라도 약간씩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수면을 푹 취하는

게 건강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제가 오늘 퇴근하면서 퇴근이 좀 늦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퇴근이 늦은 데다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핸드폰을 못 들고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핸드폰 없이 2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금단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인들 핸드폰 없으면 생활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방송이 9시 끝나면 다시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가지고 올 수 없는 또 안타까운 그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 현실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요. 약간 리듬감 있는 곡, 신나는 곡 한 두 곡 정도만 더 듣고요.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셔가지고 여유있게 두세 곡 정도 올려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하늘호수에서 송출할 수 없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하늘호수의 아주 적절한 음악, 함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음악 적극 추천 부탁드립니다.

미나의 전화받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두곡 들어봤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이 전화받아라는 그 노래가 확 와닿더라고요. 사실은 그 요즘에는 워치가 있어서 전화가 없으면 워치에서 대신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불편함? 빨리빨리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그 핸드폰 번호를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눌러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눌려요. 그리고 성능이 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불편함이 있네요. 저 내일 출근할 때까지 핸드폰 없이 잘 무사히 별탈 없이 지내보겠습니다. 제 시간 첫 신청곡 필사마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아, 항상 이렇게 올려주시는 사모님, 사모님이 아니고 사마님. 항상 감사해요.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오신 까까님, 그러기에 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은 홍어 삼합입니다. 지금 수육 삶는 중이에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항상 저녁을 너무 잘 드세요. 정석으로 드세요. 홍어 삼합. 저는 홍어를 못 먹지만, 삼합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많이 삭히냐, 덜 삭히냐의 차이긴 한데, 아주 많이 삭힌 거는 저는 입에도 대지 못하고요. 거의 안 삭힌 거 있죠? 이게 홍어인가? 이 느낌이 드는 홍어는 그래도 살짝 먹기는 해요. 네, 정말 꼭 먹어야 될 때만 먹지만, 제가 막 자진해서 먹진 않네요. 좋아하시는

0: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아우 수육이 정말 부드럽게 잘 삶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날 이렇게 인사를 해도 반가워하지 해주시는 사마님 같은 분이 계셔서 방송할 맛이 납니다. 신청하신 곡 세 곡 다 준비했어요. 소녀시대 파티,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비오네퍼의 걸어본다,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1: Party time.

달리기도 잘할 것 같은 차분함이 아이콘. 이케리 까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수희님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한 주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벌써 6월이 시작되었네요. 오전부터 후리몽통 하더니 오후엔 비 맞으며 근무했습니다. 연장근무까지 할 뻔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연장근무 없이 퇴근해서 청강냉국 한 그릇 후다닥 먹고 사연한 후다닥 다녀갑니다. 아가님 방송엔 까까가 필수인데 까먹고 마트를 못 들렸네요. 비 맞으면서까지는 다녀오고 싶지 않아서 방송 고생하시고 6월 한 달도 열심히 달려보아요 하시면서 너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비 맞고 근무를 하셨대요. 비 맞고 근무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감기 걸리고 축축하고 그래도 연장근무는 안 하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이런 날은 진짜 고기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딱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고기를 안 드신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러고 보니 벌써 6월이에요. 와, 그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고 세월은 번개같이 가는지 깜짝깜짝 놀래요. 선거들 혹시 하셨나요?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마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요번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도 안 했는데 다들 많이 하셨나 봐요. 3일날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세요. 신청하신 곡 3곡 있죠? 3곡 다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그냥 부릅니다. 비의 계절.

수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마인드유의 단꿈, 바닐라 어쿠스틱의 소나기, 은양의 비 얘기전 세 곡 함께 했고요. 지금 제주도는 비가 좀 많이 오나 봐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아침에 차가 없이 출근을 하다 보니 같이 근무하시는 분 차를 이제 카풀을 해가지고 타고 가다 보니까 아침부터 좀 바빴어요. 어제 일이 있어서 시골을 좀 갔습니다. 아주 아주 시골이고요. 핸드폰이 좀 잘 터지지 않는 아주 외진 곳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핸드폰이 터지고요. 저렇게 저렇게 하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 그런 아주 비포장길의 시골을 갔다가 타이어가 아마 돌에 찍혔던 것 같아요. 타이어가 그 구멍이 난 게 아니라 아예 옆면이 찢어져서 그 레카차를 불러야 하잖아요. 긴급 출동을 불렀는데 그 위치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레카차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차를 견인할 수도 없고 뭐 돌릴 수도 없고 해서 그 찢어진 타이어를 가지고 큰 길까지 나와서 레카차를 불러서 또 그 주변에 있는 타이어 가게를 수소문을 해야 돼요. 주말이기도 하고 문을 닫는 타이어 가게도 있다 보니까 수소문을 하는데 타이어가 없더라고요. 사이즈 자체가 뭐 19인치, 18인치 뭐 이런 타이어는 굉장히 많은데 20인치 타이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있는 곳에서 60km까지는 무료로 견인이 가능한데 하여튼 그 주변에는 없었어요.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출근을 차 없이 하다 보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시골은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 차 오고 한 15km, 2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마을버스를 타면 온 마을을 다 들려서 가다 보니까 1시간 20분씩 걸려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더 신기한 건요, 거기서 한 15km, 18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동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비가 두 배로 뛰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차가 없어서 불편하고 오늘은 또 핸드폰을 놓고 와서 이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그 머피의 법칙 아시죠?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 막 머리에서 떠올라서 이 곡 한번 들어볼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DJ DOC의 무아지경이라는 곡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죠? 신청하신 곡 박진영의 엘리베이터, 그리고 DJ DOC의 무아지경, 그리고 듀크의 부기나잇, 세 곡을 신청하셨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0: 그럼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1: 왜요? 또 만나고 싶어요?
0: 네, 저 내일 그럼 어디 갈까요?
1: 6300

깡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으로 다녀갑니다. 저번 달에는 배달 수익만 역대 최고치인 161만 원 정도 했네요. 오늘도 새벽 출근해서 일찍 퇴근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이라 콜이 없을 줄 알았더니 7콜째 처리 중입니다. 살짝 졸음 배달 중인 것은 비밀입니다. 배달콜 뛰러 가야 해서 사연 남기고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선인의 추억님 사연 올려주셨어요. 와,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그 대부분이 월요일은 배달콜이 별로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혹시 뭐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스포츠 를 하는 그런 날은 또 종종 있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원체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스포츠 룰을 잘 몰라요. 남들은 야구장에서 막 응원도 하고 한다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 분위기는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주변에 왜 그런 사람이 없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네. 항상 콜 받아서 운전하실 때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퇴근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비 오는 날은 길이 미끄러워서 항상 콜 가신다고 할 때마다 걱정이 되는데 항상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래요. 신청하신 곡 아이유의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러블리즈 찾아가세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신청하셨어요. 세곡다 들려드릴게요. 안전운전하세요.

선인의 추억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러블리즈의 찾아가세요 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했고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되겠네요. 꽁치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고, 자, 제 시간은 신청곡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올려드릴 신청곡, 아,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예나님 앞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 신청곡 마감 선을 긋으면 예나님 앞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꽁치님께서 까까님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복잡한 일로 이 시간까지 고생 좀 하다가 머리 감고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물에 머리 감아도 괜찮네요. 까까님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날씨면 뭐 찬물에 머리를 감아도 될 것 같아요. 와, 6월인데 한여름 날씨예요. 지금도 이 정도면 올 여름은 벌써 어떨지 무섭습니다. 신청하신 곡 세 곡 있고요.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뭐 복잡할 때는 너무 깊이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먹길 바래요. 신청하신 곡 박재정의 취미, 그리고 육성재의 사랑은 추억을 닮아서, 그리고 하은의 돌아오지 말아요 라는 곡 신청하셨죠?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꽁치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입니다. 돌아오지 말아요, 하은의 돌아오지 말아요, 육성재의 사랑은 추억을 닮아서, 박재정의 취미라는 곡까지 세곡 함께 했고요. 제 시간 올려주신 신청곡은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바쁜 시간 내서 사연과 함께 신청곡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방송하는 자키들은 힘을 어디서 얻냐면요. 함께 청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사연 올려주시는 분들, 또 대화창에서 함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혹은 오늘 있었던 힘들었던 이야기, 혹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그런 즐거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송하는 자키들의 에너지가 착착착 올라가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송할 때마다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연 한번 적고 신청곡 올리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주 가끔 하는데 어떤 사연을 적을까? 무슨 이야기를 적을까? 혹은 어떤 곡을 신청할까?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항상 자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우로서 방송국의 골수 팬분들이시죠. VVVIP 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저희 주변에 같이 살고 계신다면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고, 혹은 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또 각자, 사는 곳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사한 마음 전하고, 또 이렇게 신청곡 올려주시고, 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선곡으로 준비할게요. 시간이 벌써 38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번개같이 가고 있는데, 윤도현 밴드의 사랑했나봐 라는 곡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올려드리고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라는 곡까지 세곡 함께 할게요.

윤도현 밴드의 사랑했나 봐, 브라운 아이즈 벌써 2년, 비주의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2시간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날 인사를 드렸어요. 내일 모레는 휴일입니다. 휴일 보내시면서 투표 잊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6일 근무를 했지만 주 5일로 줄어들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이 주 5일에 적응을 하다 보니 아우 하루만 좀 더 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네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휴일이 중간에 딱 끼워주면 그 주는 너무 행복하죠. 자, 이번 주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월요일도 멋지게 보내시고 월요일도 잘 보내셔야 한 주 무난하게 지나가겠죠.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예나님과 행복한 시간 쭉 함께 하시고요. 까까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 방송 꼭 개국 기념 방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간대가 아마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맞나요? 다음 주? 아,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달력도 볼 수가 없고 난해하네요.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찌됐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고 까까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두 곡 들려드리면서 까까를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하루가 저물고 시간은 밤 9시가 되었네요. 아침부터 바쁘게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막 퇴근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은 그 행복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하시고요.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은 잠시 이 시간만큼은 걱정을 내려놓고 음악 속에서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면서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2026년 6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전방송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까까님. 너무너무 정감 가는 예쁜 목소리죠. 우리 까까님께 잘 들었습니다. 인사 전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발톱 이어받아서 11시까지 여러분 꼭 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저 졸려요,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은 먼저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나 저 안 졸려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면서 문도 활짝 열어볼게요. 인나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나이브.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우리 한우로수 방송국을 찾아오시면 되시고요. 채팅방에 입장하신 여러분은 중간,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은 초록색 동글동글 동그라미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예나 앞으로 신청국가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5분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국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야기와 함께 받으면 더 좋겠죠. 한일호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아시죠?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롯 가수의 곡이나 점심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의 신청 사연은 계속해서 접수하고요. 마감하기 전까지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신청곡은 현재 모두 다 준비 중입니다. 좋은 시간 함께 나눠주세요. 꼭이요.

오늘 첫 번째로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신 분은 우리 필사마님이세요. 월요일 밤의 드림 콘서트 반가운 밤에 1등으로 티켓 끊고 앞자리 입장 완료. 밤새 2시간 즐겨볼게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이렇게 방송 시작부터 함께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지나가는 입장에서도 참 든든하고 힘이 난다는 거 아세요? 오늘도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신청곡 전해드려 볼게요. 신청곡 남겨주신 곡은 세 곡이시고요. 제일 먼저 희망하신 노래가 이혜준이 부르는 사랑투라는 음악입니다. 원곡이 가진 따뜻한 감성을 이혜준만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다시 담아낸 곡인데요. 사랑했던 사람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사와 애절한 보컬이 인상적이죠. 조용한 밤에 들으면 더 깊게 감성에 젖어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곡은 송승연이 부르는 물들어라는 음악인데요. 송승연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누군가에게 천천히 물들어가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로 후렴구로 갈수록 커지는 감정선이 참 매력적인 곡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음악은 허각이 부르는 언제나라는 곡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이 응원했던 가수분이세요. 허각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담고 있어요. 힘든 하루 끝에 듣게 되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럼 월요일 밤 드림 콘서트 첫 번째 무대 세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12월의 첫날 비 소식과 함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신 우리 스위트님의 신청곡과 사연입니다. 아우 반가워라.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예나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2월의 첫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귀여운 꼬맹이도요. 여긴 하늘이 터진 것처럼 억소 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 예보인데 꿉꿉한 하루가 되겠네요. 늦은 시간 방송 힘내시고요. 예나님 방송 들으면서 월요일 마무리 잘해볼게요. 2월의 첫날부터 이렇게 응원받으니까 저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밤에는 괜히 음악도 비와 관련된 노래에 손이 가게 되기 마련인데요. 시청해주신 세 곡도 공교롭게 모두 비를 품고 있는 노래들이네요. 첫 곡으로 희망하신 곡은 이만별이 부르는 비가 오는 밤이면 이라는 곡이네요. 이만별은 원래 보컬 그룹 원데이퀴즈 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 라이브 실력이 뛰어나서 방송보다 공연 영상이 더 화제가 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 곡 역시 비오는 밤의 감정을 특유의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성으로 풀어내서 많은 리스너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자리 잡았죠. 실제로 비오는 날 SNS나 음악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소환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이어지는 음악으로는요, 재아가 부르는 비가 오는 날엔 이라는 곡입니다. 재아는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리더이자 뛰어난 보컬리스트죠. 후배 가수들의 보컬 트레이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그만큼 음악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요, 화려한 기교보다 감정을 차분하게 전달하는데 집중한 노래라서 비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듣기 좋은 곡으로 사랑받고 있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곡은 김동아가 부르는 여름비가 내리면 이라는 곡이에요. 김동아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꾸준히 감성 발라드를 선보여 왔는데요. 제목처럼 여름비가 내리는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나 초여름이 되면 라디오에서 여러 방송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곡 중 하나인데 시원한 빗줄기와 아련한 추억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오늘은 정말 비와 함께하는 노래들로 꽉 채워주셨어요. 창밖에는 빗소리가 그리고 방송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응원의 마음 보내주신 우리 솔티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요. 비오는 6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계시는 스위트님의 희망곡 만나볼게요.

월요일 밤 이제는 조금은 쉬어 가야 해. 여유를 찾으셨다는 우리 꽁치님의 사연입니다. 예나님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일로 늦게 휴식 모드로 전환하니까 아직 상기가 되어서 편안하질 않네요. 그래도 조금 더 차분하게 마음 먹어지도록 노력하고 시간 좀 보내다 죽순 삶고 야식 타임으로 컵라면도 먹어야겠네요. 예나님 오늘도 방송 신나게 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지 못할 때가 있죠. 집에 돌아왔는데도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좋아하는 음악 한 곡과 따뜻한 야식 한 그릇이 생각보다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도 하루의 끝자락에서 듣기 좋은 감성 발라드 곡들로 골라주셨어요. 황가람의 나를 위해 울지 마 라는 곡인데요. 황가람은 최근 몇 년 사이 진한 감성의 발라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이 곡은 이별의 슬픔보다 남겨진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에 더 초점을 맞춘 곡입니다. 제목은 담담

하지만 후렴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감정선이 인상적이죠. 특히나 황가람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이 곡의 분위기를 더 애절하게 만들어주죠. 이어지는 음악은 황인욱이 부르는 이별주라는 곡이에요. 황인욱 하면 많은 분들이 술 한 잔과 함께 듣기 좋은 감성 발라드를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황인욱의 노래는 늦은 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소문을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별주 역시 헤어진 후의 감정을 술잔에 비틀어 표현한 곡으로 혼자 있는 밤에 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웠던 노래이죠. 아니 그렇다면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일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한경일이 부르는 헤어질 수 없어요 라는 곡인데요. 한경일은 2000년대 초반 감성 발라드 열풍을 이끌었던 보컬 중에 한 명인데요. 대표곡들이 지금도 노래방 애창곡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이 곡 역시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는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노래로 한경일 특유의 맑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이에요. 오늘은 죽순 삶는 냄새와 컵라면 한 그릇의 소소한 행복 그리고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밤이 될 것 같네요.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도록 세 곡 이어드려 볼게요. 우리 꽁치님 월요일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짠! 우리 애나옵니다. 이렇게 멘트 쳐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우리 아연이가 왔어요. 예나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 맞죠? 무지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지내고 있어요. 언니도 잘 지내시나요? 건강하시죠?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민원인분들은 갈수록 줄어들 예정이라 한가한 시간들이 많대요. 그래서 방통대 기말시험도 다가오고 계절학기도 두 과목 신청했는데 교재 가져가서 쉬는 틈에 틈틈이 공부하려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는데

근데요, 내일은 비가 온다네요. 많이 올 것 같던데, 하루 종일요. 우산 잘 챙겨 나가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만큼 힘들고 고된 하루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남은 한 주간도 힘내서 우리 으쌰으쌰 일하자고요. 아자! 그럼 언니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옌다 언니.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도 하고 틈틈이 또 방통대 기말시험에 계절학기 공부까지. 저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방송대를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과제에다가 일하는 것까지. 조금 함께 지낼 틈을 활용해서 공부까지 챙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쉬는 시간에는 잠깐 쉬고 싶을 법도 한데 미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이번 시험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또 내일은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다고 걱정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우산 꼭 챙기시고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라볼게요. 제 안부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지하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쉬는 날에 그리고 틈 나는 시간에는 또 다른 걸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방송을 못하고 이렇게 밤에 여러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네, 피곤해 죽겠어요. 요즘 자꾸 잠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청곡도 추억과 감성이 함께하는 곡들로 준비해 주셨네요. 드라마 공의 대표적인 OST곡인 사랑인가요? 라는 음악을 희망하셨는데요. 하율과 제이가 함께 부르는 곡인데요.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큰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설레는 고백성, 로맨틱한 듀엣곡으로 자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라는 후렴구는 한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죠. 이어서 들으실 음악은요, 심태윤이 부르는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라는 곡인데요. 2000년대 초반 감성 발라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익숙한 곡이죠. 심태윤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솔직한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랑 앞에서 서툴고 순수했던 시절의 감정을 떠올리게 해주는 곡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희망해주신 곡은요, 정은지가 부르는 앵무새라는 곡이네요. 정은지는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아티스트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앵무새는 누군가의 곁을 지키며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정은지 특유의 맑고 편안한 목소리가 곡의 매력을 더욱더 살려줍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의 하루도, 그리고 시험 준비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한 주도 모두 잘 풀리시길 바라고요. 남은 한 주도 힘내서 으쌰으쌰 일하자고요. 그럼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반가운 마음과 함께 새곡 이어드려 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선인의 추호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예나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저녁 방송으로 오셨네요. 오늘도 새벽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방송 들어요. 그런데 월요일이라 배달콜이 없었을 줄 알았는데 콜이 많았어요. 연세콜! 처리했습니다. 역시 예나 누나가 방송을 해야 배달콜이 많아지는 징크스가 있나 봐요. 그리고는 저번 달에 역대급 배달 수익도 달성했습니다. 161만원! 와! 아무래도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될 것 같아서 배달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누나, 그래도 저녁 방송으로 자주 뵈니까 좋네요. 방송 잘 들을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역대급 수익

오늘은 방송 들으시면서 푹 쉬고 내일도 안전하게 출근하시길 바랄게요. 신청곡 3곡 남겨주셨습니다. 이승기와 김연아가 함께해서 큰 화제를 모았던 곡인데요. 이 노래는 2010년 축구 응원 열기가 뜨거웠던 시절에 발표된 곡이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했고요. 지금 들어도 밝고 희망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데이식스의 해피라는 음악이에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데이식스의 곡인데요. 제목은 해피지만 가사 속에는 행복을 바라는 솔직한 마음과 현실적인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음반 차트에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마지막은 199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국민 아이돌 H.O.T의 대표곡 중 하나,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발표된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힘들 때 들으면 미소가 지어지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선곡의 공통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스마일보이, 해피, 그리고 행복. 새벽부터 열심히 달려온 하루 끝에 꼭 필요한 단어들 아닐까요? 13콜 무사히 마치고 역대급 수익의 기쁨도 안고 계신 우리 선인의 추억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밤은 푹 쉬고 내일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행복에너지 가득가득 담은 새곡 이어서 전해드려볼게요.

꿈꾸니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신청곡과 사연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신 날 나리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접수 시작했어요.

하루를 보내고 나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미 지나간 추억인데도 가끔은 현재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죠. 다음 사연은 우리 만두피의 노예. 이거 말고 본닉에 있으시죠. 우리 국수공장장님의 신청곡 사연입니다. 신청곡 세 곡을 전해주셨는데 저 처음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일까요?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들은 그런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먼저 신청해주신 노래 여운이 부르는 지독하게 라는 곡인데요. 제목처럼 사랑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을 담아낸 곡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랑, 아무리 애써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추억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히나 후렴구에서 터져나오는 감정 표현이 인상적이라 이별을 경험해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곡입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이 노래가 부르는 돌아와줘 라는 곡이에요. 이별 후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솔직한 바람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이미 끝난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돌아와주길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리움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늦은 밤 조용히 듣다 보면 가사 한 줄 한 줄이 더욱 깊게 다가오는 곡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곡은 치아크가 부르는 그대만 흘려요 라는 음악이에요. 치아크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많은 리스너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자리 잡은 곡이죠. 특히 잔잔하게 시작해 점점 감정을 쌓아가는 전개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이야기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정들을 음악으로 들려주는 그런 신청곡인 것 같아요. 지독하게 남아있는 기억, 돌아와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끝내 흘려보내지 못한 사랑까지 세 곡과 함께 월요일 밤의 감성을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노래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전혀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할 게 없기. 오늘 신청곡 주신 분들이요. 우리 필상밴딩, 우리 스미트님, 우리 꽁치님, 우리 아연이, 우리 선인의 치홍님, 그리고 만두피 노예. 그냥 본계로 돌아와줘요. 국수 공장장님까지. 네. 시청국가 사연 모두 다 전해드려 봤습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달 드림 콘서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월요일 밤도 끝자락에 다다랐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마웠어요. 새벽부터 배달일 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신 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시험 준비까지 하고 계신 분, 비 내리는 지역에서 안부를 전해주시는 분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하루가 모여 오늘 방송도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노래들 속에는 행복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향한 응원과 사랑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사이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낸 여러분의 하루가 있었고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 곳도 많다고 해요.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못한 휴식은 잠시라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2월의 첫날,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남은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방송 예고해드리고 저는 물러갈게요. 다음 방송은 우리 나니님께서 대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밤을 또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바로 한유로수 방송국과 함께하는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랄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한 지금 이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밤 되세요. 옛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서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셨죠? 예. 5월의 마지막 마무리들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이 6월 1일, 6월의 첫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마무리, 마지막 단추를 잘 잠글 수 있잖아요. 6월의 시작도 잘 하셔서 마무리는 기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예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편안하게 잘 쉬고요. 그리고 아프지 말고요. 우리 또 기분 좋은 얼굴로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자요. 사실은 노래를 한 곡 더 올리고 오프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나님께서 먼저 주무셔야 되는 게 먼저라서 예, 우리 예나님 때문에 예, 일찍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나니엘 가요비타민 쇼터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연은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올려주실 때 가수 이름과 제목은 정확하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청란에 공지 있어요. 참여 바랍니다 라는 공지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열흘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제 9일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녹음해서 우리 흑장미님한테 많이들 올려주세요. 하늘호수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간단하게 내가 생각하는 하늘호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불편한 점이 있다. 뭐 아니면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정의 상품도 세 분한테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2025년도 배달 많이 한 게 쿠팡 배민 합쳐서 1041개, 제일 많이 배달한 게 이거예요. 2026년도 5월 총 배달 건수 쿠팡 1096, 배민 34, 총 1130. 이게 올해 들어서 많이 배달했어요. 요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정말 많이 하셨네요. 이만큼 하려면은 하루도 쉼 없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쉬는 날 없이, 주말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쉼 없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피로가 누적되면 안 되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 숙희의 노래죠. 사랑은 왜 끝이 있는 걸까? 지하의 사랑 참, 정건호의 내 사람입니다. 전해드릴게요.

저이 노래 좋아하는데, 더너츠의 내 사랑입니다. 이 노래도 좋아하는데, 정건호 씨가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너츠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건호 씨 노래도 좋아하긴 하지만, 예, 왠지 저는 더너츠의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듣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여보세요. 예, 지난번에 그분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라는 말을 여보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예 대명을 여보세요라고 바꿔서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보라미의 그토록 아름답던 이야기,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그리고 크게 하늘이 예뻐서까지 세곡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날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갑자기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여보세요로 왜 튀어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청하신 노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비해드릴게요. 먼저 보람이유의 노래죠.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여보세요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아직도 죽순 삶아요. 근데 자꾸 죽순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죽순 맛은 어떤지 진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죽순 삶으면서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잠을 자려고 합니다. 내일도 빡빡한 일과입니다. 집 분위기가 안 좋은 날인데요. 그럼에도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분을 좋게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심야 시간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그래요. 바쁘지만 그래도 좀 내일 하루는 좀 여유 있게 좀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마음만이라도 좀 여유롭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뭐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아프지만 마세요 라는 말. 우리 꽁치님 늘 건강한 모습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2013년 버전이죠. 나비의 사랑은 너인 것 같아. 그리고 화요비의 전설 속의 사랑.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남동생만 둘이 있어서 언니, 오빠, 여동생 이렇게 있는 사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언니랑 여동생 특히 같이 있는 사람이 저는 진짜 많이 부러웠거든요. 오빠는 있으면은 잔소리만 더할것 같기도 하고, 내편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언니나 여동생은 있는 친구들 보면은 되게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혹시 나 주워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언니 한명 만들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남동생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성격이 그랬는지 몰라도, 진짜 원 없이 남자애들 때리고 다녔어요. 골목대장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막 때리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약한 애들 때리면은 진짜 쫓아가서 때려줘요. 내 친구가 맨날 아픈 애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맨날 맞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걔가 맞고 오는 게 너무 싫어서, 넌 남자애가 맨날 맞고만 다니냐고 가가지고 때려주고, 장난도 되게 심했어요, 저는.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어릴 때 간장 항아리를 놀다가 깨먹었어요. 깨먹었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되게 혼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좀 짓궂게 놀았나 봐요. 개구쟁이처럼. 남동생, 만약에 여동생이나 언니가 있었으면 좀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남자애들하고 그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하고는 글쎄, 얼피덜피 뭐 고무줄 놀이하다가 진짜 남자애들이 고무줄 끊고 가면 걘 죽음이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하여튼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부러워요. 언니나 여동생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오른쪽 왼쪽으로 남매 그 뭐라 그러지? 여자 형제끼리 사는 집이, 자매. 왜 갑자기 자매가 생각이 안 나. 자매가 살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우리가 가운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가운데인데 되게 친해요. 그래서 막 언니 챙겨주고 동생 챙겨주고 뭐 김치 같은 거 담으면은 같이 나눠도 먹고, 언니가 없었으면 뭐 동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을지 모른다고,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서로 의지가 된다고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많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꿀게요. 꼬맹이 쩡이님, 나니 언니 신청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시고 방송하시나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수고해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주말 잘 보냈고요. 그리고 저녁도 먹었고요. 내가 여동생 우리 쩡이님한테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기분 좋아요. 나도 여동생이 생긴 거잖아. 기적을 넘어 여자친구의 노래, 박원과 수지가 부르는 기다리지 말아요. 박지연의 말할 걸 그랬지. 준비할게요.

예, 지금 시간 12시 19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뉘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철님 반갑습니다. 시아의 스테이 그리고 악뮤의 소문의 낙원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제가 벨소리 바꿨다고 했잖아요. 소문의 낙원으로 기억하고 신청하신 건 아니죠. 그냥 우연히 겹친 거죠. 제가 이 노래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 위에서 신청하신 건 아니죠. 거기까지 생각 못했죠. 예, 그래도 그쵸. 그냥 신청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철님의 신청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시아의 스테이부터 들어볼까요?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돼 있습니다. 이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 아시죠? 예, 신청나는 황태자님 다녀가셨어요. 한국이라서 바로 먼저 준비를 해드릴게요. 정일의 정일? 정일은 또 누구지? 김정일인가? 정인의 그런 일은 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예. 김태우의 노래 나는 바보다 정인의

공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6월 16일 개국 방송 예정입니다. 애청자분들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호수의 하고픈 이야기를 녹음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너무 길면 안 돼요. 간단한 녹음본과 신청곡을 적으셔서 예, 흑장미님에게 쪽지로 주시면 됩니다. 예, 쪽지로 예, 주세요. 거기 그 파일 전송으로 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정성 가득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송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가능한 많이 송출해 드리겠지만 그 중에 세 분을 선정해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6월 10일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요. 그 전에 시간 되시면

예, 이제 한분 남았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우리 체리님이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선희 씨의 제이에게 제가 다른 가수의 노래로 제이에게를 올렸더니 이선희 씨가 대학가요제 때, 아, 강변인가? 아, 대학가요제죠?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거 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은의 담다디도, 생각이 나고, 다 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리고 또그 시절이 그때가 정말 재미있을 때였어요. TV를 보든 그뭘뭘뭘 하든 노래도 가사말이 거의 시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요즘은 가사가 다뭐 영어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을 뚝뚝 짧게 해서 줄임말로 막 우리 부르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무덤에서 뛰어나올 거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그때 노래들이 지금 들어도 너무 좋지 않나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뭐 유튜브나 틱톡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예전 노래들, 예전 영상들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일단. 그때가 그립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김성호 씨의 회상이라는 노래 제가 좀 좋아하는데, 진짜 회상이 되더라고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전에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우리 먼저 들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체리님, 준비되셨어요? 이제부터 신나게 놀아볼까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엔딩곡도 준비해놓고 있고요.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 준비해야겠죠? 예, 신청만 다녀가주신 우리 꽃미남님, 여보세요님, 꽁치님, 철님, 꼬맹이쩡이님, 체리님, 황태자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선물 담아주신 분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꽃미남님, 쩡이님, 그리고 철님, 쿵치님, 황태자님, 체리님,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라이브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그리고 세이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잠시만 안녕했다가 밤 11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우리 아싸! 하루 즐겁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싸를 외치면서요. 철님 준비되셨죠? 아싸! 소리 질러! 달려보자고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올라갈까 합니다. 잠시만 안녕할게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난이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0: 야, 너를 시작 드라마
1: 드라마
2: 가로등 하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때론 더욱 슬프고 아팠다. 태우려 태우려 해도 태워지지 않은 것들. 인도의 외진 게스트하우스에서 지친 몸을 잠재우려 해도 백일몽처럼 이어지는 영상들. 도망치고 싶고 벗고 싶고 놓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것들. 거기까지 와 있었다. 내가 어디에 가든 그림자는 나를 놓치는 법이 없었으니 라는 조연연의 영혼의 순례자 중에 나오는 글이랍니다. 인생은 순례죠. 왔다 가고 떠남과 돌아옴, 반복의 인생입니다. 그 안에서 고통과 기쁨도 얻게 되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고민, 그리고 번뇌, 상념들과도 버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죠. 나를 찾아오고 오늘도 고된 인생의 순례에 나섭니다. 인생의 순례길 속에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시작합니다. 지금서부터 10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하고 멋진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연희님 밤새 수고하셨죠? 다 같이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날씨가 덥다고 합니다. 오늘 뭐 31도까지, 서울은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들 지치지 않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많이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아침이라 그런가요? 목이 자꾸 잠기네요.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화이팅 하는 하루 되시고요. 제가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써니의 노래 그리고 비투비의 노래 시스터의 노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에서 진행의 달빛사랑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와우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승열의 나라, 정승환의 아이윌, 케이윌의 말해 뭐해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피곤한 아침이에요. 새벽에 우리 2호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들락날락 하느라 고생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괜찮아요. 매운 거 먹고 탈이 났나 봐요. 달빛사랑님도 음식 조심하시고요. 더위 조심하시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 아이가 알밥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그게 잘못됐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토도 하고 그냥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잠깐이지만 저는 잠깐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밤새 고생 많이 했겠어요. 바라보는 엄마는 그저 안쓰러움에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그죠? 매운 거 먹어서 탈나는 경우 참 많아요.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랬으니 너무 안쓰러웠겠어요. 밤새 고생했었습니다. 투닥투닥 해드립니다. 다행히도 괜찮아졌다니 너무 좋아요. 우리 와우님 한숨 주무세요. 이 시간에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 한숨 주무세요. 왜냐면 밤새 못 주무셨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행복을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와우님의 신청곡으로 세 곡 전해드렸어요. 노래가 참 좋죠? 아침에 듣는 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청란에 우리 꼬맹이 정인님께서 꾹의 위시 그리고 박원의 수지 기다리지 말아요. 박지연의 말하지 말걸 그랬어. 말하지 말 말할 걸 그랬지. 전혀 다른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말할 걸 그랬지. 왜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오늘의 전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6월 2일 화요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날씨가 크게 대비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 기온 30도 이상, 서울은 33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치솟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반면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남부지방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은 최고기온 33도, 춘천 32도, 대전 31도, 광주 29도, 대구 27도, 부산 28도. 대전은 흐리고 광주는 비가 온 후 구름이 많겠다고 합니다. 부산은 비 온 후 개고요. 이 세 곳은 비 오는 광주, 대구, 부산 지역, 이쪽 지역은 아마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돌풍이 분다고 하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 야외활동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니 안전사고 없도록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온대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서울은 33도까지 미쳤나 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도 시작이 안 됐는데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나 하고 6월 달에는 또 장마가 있죠. 장마가 지면은 너무 습하고 그럴 텐데 여름에는 그 비가 오면 너무 습하잖아요. 그죠?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혜리의 나는 문제없어, 김호정의 나는 반딧불, 박서정의 비처럼 음악처럼.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비사는 비가 옵니다. 폭우는 아니지만 촉촉하게 비가 내리네요. 기분이 처지고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 오늘 음악과 함께 으쌰으쌰 해보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사모님, 사모님도 화이팅! 비 오면 많이 습하잖아요. 습하면 왠지 여름에는 짜증이 많이 나는데 짜증나지 않고 청량하게 행복한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꽁찌님께서 세인트의 여우, 코요테의 비몽, 타이푼의 그대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시면서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천국난 다녀갑니다. 제가 사는 곳은 어젯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근데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네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그 와중에 햇살이 들어온다고 여우가 시작 호랑이 시집 간다고 그러나요? 호랑이 장가 가고 여우 시집 가고 그런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렇대요. 오늘 하루도 우리 꽁치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2002 Holding it down with the new jam. Juice Entertainment collabo for all the party people in the world.